0: 됩니다. 여기 있으니까 참 뺏, 참 뺏은 것 같아. 하고 해서. 애가 베리 눈이 여기 놓고 보면 레멘비. 여기라. 애써 와보. 애가 개빠지는 베리 세마니가 베리 눈이.
1: Igualmente cuchillo.